어서 오세요. 감성 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오늘 감성 책방에서는 계속해 단편 소설 나의 영혼에 꽃을 달아 주세요의 두 번째 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안쓰러운 듯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나는 TV에서 보았어. 호스피스에 대한 소개가 나오던데 소개가 끝나고 당신의 존엄 있는 마지막 길을 보살펴 드립니다 하고 아나운서가 말을 하는데 그걸 듣는 순간 뭔가 날아와서 여기에 꽂히는 기분이 들었어. 노인은 앙상한 팔을 들어 왼쪽 가슴을 가리켰다. 그래서 여기 오겠다고 고집을 피웠지. 그러니 집 식구들이 난리 났어. 특히 아들 녀석이 난리가 아니었어. 왜요? 여기에 있으면 자기네 부담도 덜 되고 좋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불효 자식으로 보일까봐 두렵다는 거야. 알잖아.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분위기인 거.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이런 데 오는 것을 두려워하잖아. 여기로 오면 말이야. 다들 공연을 시작도 하기 전에 막을 내리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그녀는 노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 것 같기도 했다. 처음 호스피스 센터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동의하던가요? 그럼 동의했지.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어. 한평생 마음대로 살아본 적 없다고. 죽는 것만큼은 좀 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고 했지. 그러더니 두말없이 보내주었어. 그랬군요. 그래서 여기 오니 어때요? 참 평온하게 보냈어. 처음 시한부를 받았을 때는 너무 두렵고 왜 하필 나인가고 탈통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여기 오고 나니 다 사라졌어. 다행이네요. 그 말을 하면서 그녀는 방을 빙 둘러보았다. 분홍색 커튼에 분홍색 가운을 씌운 소파며 침대 커버마저 분홍색이라는 걸 뒤늦게야 발견했다. 분홍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많이 좋아하지. 그래서 이렇게 온통 분홍색으로 꾸몄어. 정말 분홍색 치마도 있는데 보여줄까? 네, 보여주세요. 노인의 손에 들린 건 분홍색 바탕에 나비 리본이 있고 목에는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원피스였다. 입어보시죠. 그래, 꺼낸 김에 입어보는 게 좋겠지? 노인은 신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대신 치마가 몸으로 옮겨지는 과정은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다. 허리의 왼쪽에 숨어있는 지퍼를 올리기까지 노인은 두 번이나 호흡을 정리해야만 했다. 참 이쁘네요. 진심으로 이쁜 거지? 네, 그럼요. 재차 확인하던 노인의 입꼬리가 반달 모양으로 휘어진다. 노인은 무슨 결심이라도 내리듯 심호흡을 두 번 했는데 시선이 부딪히자 의미심장한 표정을 보내왔다. 이윽고 노인은 경건하게 그리고 느리게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무리한 것 같았지만 돌고 있는 노인의 표정이 행복해 보여서 그녀는 말리지 않았다. 두 번째 원을 그릴 때에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순간만큼 노인은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어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만나고 있을 거라는 착각이 들었다. 세 번째 원을 그리고 노인은 침대머리에 기대 숨을 다시 가다듬어야만 했다.
이봐, 지금은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어. 그래도 참 이쁘지? 네, 참 이쁘네요. 이거 봉사자한테 부탁해서 산 건데 보여줄 기회가 별로 없었어. 자네가 와서 참 다행이야. 잠깐 침대에 기대쉬던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릴 때 지지리도 가난했지, 맞이였고. 어느 날 엄마 따라 시장에 갔는데 분홍색 치마를 보았어. 너무 욕심이 났는데 어린 마음에도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지. 썩 후회도 기회가 없었나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잊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애 낳고 또 애를 키우다 보니 겨를이 없었고 여유가 생기니 분홍 치마를 입을 나이를 훅 넘긴 거 있지? 그렇죠. 사는 게 어디 그렇게 마음대로 됐던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유감이 되었던 거 하나하나 채우려고 해. 오늘 반가운 김에 너무 수다 떨었어. 아니에요. 저도 오늘 언니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요. 방해되지 않았다면 이제 또 놀러 올게요. 그녀는 노인에게 손을 저어 보이고 방을 나섰다. 어떻게 이곳에 머물게 되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노인의 말을 빌리면 주로 전화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했다. 이로써 절반의 의문이 풀린 셈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본인이 신청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남편 아니면 아들. 경험을 미루어 본다면 답안은

0: 후자와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다. 노인은 한 번도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게 그렇게 한이 되어서 죽는 것만큼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고집을 피웠다고 했다. 방으로 돌아오기까지 지팡이를 짚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복도 양쪽에 고정되어 있는 손잡이들의 도움은 두 번 받아야 했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위장으로부터 시작된 통증이 서서히 구석구석으로 퍼지고 있었다. 그래도 참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길지 않은 인생 마음이 가리키는 대로 살아요. 기다란 글귀 하나가 느닷없이 가슴을 치고 들어오더니 분홍 치마를 입고 원을 그리던 노인의 모습 위에 포개진다. 글자만치 강력하고 뜻이 명백한 이 글귀의 출처가 어디던가. 생각이 삐걱거리면서 굴러간다. 그러다 겨우 생각해냈다. 그녀가 많이 좋아했던 여소설가의 새 작품의 제목이었던 것이다. 60세의 문단에 대비해서 많은 주옥같은 글귀들을 쏟아내 모모 작가 신드롬을 일으키게 했던 작가였다. 그리고 작품보다 유명했던 건 작가의 스캔들이었다. 세간인들은 작품보다 스캔들에 더 관심을 보였다. 유명해짐과 더불어 작가는 반년에 한 번꼴로 남자친구가 바뀌었다. 그 남자친구들은 하나같이 젊었고 미남이었다. 최근에 사귀고 있는 남자는 무려 90년대 생이라고 했다. 가끔은 젊은 남자들과 작가가 다정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이슈가 되어 실시간 검색 1위로 등극하기도 했다. 지적으로 보이는 나이든 여인과 생기로 차 넘치는 젊은 남자가 함께하는 화면은 지금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색적인 그림이 되어주었다. 작가의 스캔들은 이내 새로 떠오르는 이슈에 묻혀버리기도 했지만 후유증은 상당히 오랜 시간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작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공인으로서 번복이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며 너도 나도 도덕의 잣대를 치켜들고 작가를 심판대 위에 올렸다. 그들 중에는 소설 복제본도 읽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내 인생이야. 작가는 이 한마디로 가볍게 모든 걸 막아버렸다. 그녀는 작가의 작품이 출시하기 바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읽었다. 작가의 소설은 때로는 자유를 썼고 때로는 해방을 썼다. 작가의 작품에는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도 있었고 고삐가 풀린 말도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이 등장하는 건 하늘을 날아버리는 새떼들이었다. 작가는 여러 작품에서 많은 편폭을 들여 새를 묘사했다. 나는 16살 나던 해에 결혼이라는 걸 했다. 남편은 나보다 30살 이상인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달래줄 여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나의 아버지는 그 남자가 건네는 200원이 필요했었다. 그렇게 한 여자의 일생이 200원과 함께 저울 위에 올려지고 오랫동안 내려오지 못했다. 훗날 나에게는 날개가 생겼다. 나는 상공을 마음껏 날아열 수 있게 되었다. 작가 자서전의 서두와 결말이었다. 작가는 유명해진 후에 20만 원을 내고 그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몇십 년 전에 한 여자의 발목을 잡았던 200원은 먼 훗날에 100배로 부풀러져서 자유의 대가로 건네졌다. 그녀에게도 글을 쓰는 작가를 꿈꾸고 악기 연주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꿈들은 어떻게 사라졌던 건가?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녀랑 함께 장들을 치러야 할 판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맹랑하다고 했던가. 하나, 둘, 셋. 추억들이 스크린 화면처럼 흐른다. 늦게 자식을 보았던 부모님은 오빠가 대학 다닐 때 무렵에 이미 기력이 쇠진해 있었다. 결국 오빠가 학업을 완성할 때까지 그녀의 희생이 뒷바람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결혼할 나이를 훌쩍 넘겼다.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몇 년이 지나 아이가 생겼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차곡차곡 인생의 순찰을 밟은 셈이다. 소녀가장 역할을 할 때 꿈의 일부를 보냈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꿈의 대부분이 소진된 것이었던가. 확답이 없지만 어쨌든 그러는 사이에 그녀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고 지금 이 순간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핸드폰에 아들의 문자가 떴다. 담백한 단어들로 주말에 가족이랑 같이 들리겠다고 한다. 귀여운 손주 녀석이 은근히 보고 싶었던지라 기분이 좋아지려 한다. 내 아빠도 같이 오는 거니 하고 물으려다가 관둔다. 한평생 무뚝뚝함을 장착하고 다니던 괴벽한 영감탱이한테 헛된 기대를 품지 않기로 한다. 마지막 순간에는 자연이 나타나겠지. 그 정도의 의리는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다. 많은 기억들이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꺼질 듯 말 듯 가물거리기는 했지만 가족에 관한 기억은 어느 순간 통째로 다가와 주었다. 생일 한번 챙겨주지 않고 꽃 같은 건 아예 염두에도 없는 사람이랑 지지고 볶으며 40년을 넘게 살았다. 세간의 시선이 두려워 누가 등 떠밀듯이 한 결혼이었다. 후회되는 순간도 많았고 집을 나가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정의 발목이 잡히고 책임의 손목이 잡히게 되면서 꼭 참고 버텨야만 했다.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원망 같은 건 다 사라지고 가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요상하다. 창밖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하니 걸려있다. 에휴, 자야겠어. 낯다란 중얼거림이 이내 정연한 숨소리로 바뀌었다.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두 명이 떠나갔다. 그리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두 명이 새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런 패턴에 차츰 적응되고 있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새 이웃이 되었는지 쓸데없는 궁금함이 생기기도 했다.
1: 나 나가. 나 필요 없어.
0: 그릇 같은 것이 땅바닥에 떨어져 뒹구는 소리가 들린다. 바로 옆 병실에 있는 젊은 남자의 소란이 또 시작되었다. 어제 여기로 들어온 남자는 성격이 폭죽 같다. 언제 불이 달릴지 모르고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곳에 들어와서도 저런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을 저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측은하기도 했다. 남자의 병명은 아직 알아내지 못했지만 원래는 로커였다고 한다. 그녀는 긴 머리를 하고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며 갓 건져올린 잉어처럼 펄떡거렸던 생명을 그려보았다. 음악이 흐르고 관중들의 환호가 물처럼 번지는 가운데 남자는 마이크를 잡고 팔다리를 흔들며 자신의 열정을 깡그리 연소했을 것이다. 오전에는 남자의 여자친구가 안개꽃 묶음을 들고 병문 안을 왔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들여온 그 여자는 이곳의 분위기랑 어울리지 않는 싱싱한 예쁨을 지녔다. 여자의 방문으로 인해 병동이 한순간 환해지는 착각이 들기도 했다.

0: 사람의 말이란 참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때로는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놀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얼마나 소중한가는 수많은 격언과 고사성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물론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때에 맞는 말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말의 실수는 당시 상황을 모르고 그 본질을 모르고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처한 입장과 상황을 모르고 한다면 오히려 그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잠잠하게 있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인해서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꼭 해야 할 말인데도 내가 잠잠함으로써 그가 듣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 사람을 세우기도 하며 용기를 주기도 하며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에 맞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때에 맞는 말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0: 네, 오늘도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간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해독 작용, 단백질 합성, 호르몬 생산, 담즙 생산, 적혈구 분해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지만 자신의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을 소리 없는 장기라고도 합니다. 평소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일반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니 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것이 쉬운 병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은 또 간암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간암의 90%가 간경화에서 진행하기에 간경화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많답니다. 오늘의 건강상식 코너에서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자몽입니다. 자몽은 대표적인 저칼로리 고영양 과일 중 하나인데요. 과일 중에서도 칼로리가 낮은 과일인데 거기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이고 라이코펜이나 리모노이즈, 글루타치온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제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작용으로 건강을 돕습니다. 또한 자몽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이 중금속 해독 작용을 도우며 나린기린이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간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1: 다음으로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양념 중 하나입니다. 단군 신화에도 나올 정도로 우리와 함께한 역사도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대개 양념으로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던 마늘이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양념이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늘의 효능 중 하나는 노폐물과 중금속 배출을 돕는 해독작용으로서 간 건강을 돕는 것입니다. 알코올로 인해 손상된 간에도 효과가 탁월합니다. 날마다 몇 개씩 살짝 구워 드신다면요, 이 효능을 톡톡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양배추도 간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배추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인데요. 인류와 함께한 역사도 상당히 깁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약재로 썼으며 로마 시대에는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는 검증한 것은 아니지만 구하기 전에 몸이 그 효능을 알았기에 그랬겠죠. 사실 요즘 영양소를 따지며 분석하여 검증하는 것 대부분은 이미 좋다고 알려진 것이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인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몸이 그 효능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양배추는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해독작용으로 간 건강을 돕는 것입니다. 인돌산 가루비놀 성분이 간 독성을 제거해서 해독 기능을 높입니다. 어디서든 구하기가 쉽고 먹기도 좋은 채소인데요.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녹차입니다. 녹차는 마른 이들이 즐기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녹차에는 폴라보노이드와 카테킨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카테킨이 간의 지질대사에 관여해 지방 축적을 막아 간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알코올과 같은 독성 물질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 두세 잔의 녹차가 건강을 도와줄 것입니다.
0: 오미자도 간 건강에 좋겠습니다. 오미자는 열매 껍질과 과육은 달고 신맛, 씨는 맵고 쓴맛, 과육과 씨를 함께 드시면 짠맛,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을 모두 느낄 수가 있어서 오미자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 맛이 들어있는 씨앗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간 건강을 돕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리그난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늘 독성과 싸우는 간을 도와주는데요. 녹차도 좋고 오미자차도 좋겠습니다. 날마다 꾸준히 마신다면 이 효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구기자도 간 건강에 도움되겠습니다. 구기자는 오래전부터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그 효능 중 하나가 해독작용입니다. 간에 쌓인 독성을 제거함으로써 간 건강을 돕습니다. 구기자를 차로 마셔도 좋겠습니다.
0: 마지막으로 물도 간 건강에 속했습니다. 건강을 말할 때 물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약 70%가 물일 정도로 물은 인체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물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몸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배출하는 것인데요. 바로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작용을 말합니다. 특히 아침에 따스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로 간 건강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건강을 챙기면 좋을 것입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본영화 가수가 부릅니다. 봄의 고향.

계속해서 우리말 우리걸 코너에서는 김혁 선생님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동주의 길, 나의 길. 오랜만에 서재를 나와 윤동주의 묘소가 있는 동산자락을 거닐었다. 그 사이 봄은 어느덧 서재 밖에까지 다와 있다. 봄이 온 줄도 모르는 일은 간사치 나밖에 없는 듯하다. 아직도 묵직한 방한복에 목수건을 칭칭 동이고 나섰으니 뺨에 와닿는 봄바람이 부드럽고 청량하다. 메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장작 압력을 해소하는 처방전으로는 산책이 가장 적격이다. 그래서 메리고 하던 동산의 산책길. 하지만 큰 병에 꼬들리고 나니 그 산책도 사뭇 힘이 붙이다. 코로나의 세상이 중증으로 극약했고 코로나의 맹위가 끝날 무렵엔 세파에 찌든 이 몸이 그만 몸져 눕고 말았다. 이제 지천 명에서도 몇몇 기어오른 나이이니 그동안 혹사당한 몸이 더는 배겨내지 못하고 오골로 뻗치던 육신을 휘청이게 만들고 몸져 눕게 만든 것이다. 가까스로 쇠약한 몸을 추슬리고 다시 속가에서 입산하는 화상처럼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태 해오듯이 다시 살인적인 창작 스케줄을 잡았다. 계약을 마치고 당근 파치하는 책자에 잡지사, 신문사에서 청탁한 칼럼, 시사 술평에 드디어 현이 때처럼 바쁜 일상에 신명을 바치기 시작했다. 해마다 봄이면 그러하듯이 일껏 잡아온 창작 스케줄 중에는 윤동주의 전부의 시를 중문으로 번역해내고 말리라는 스스로 부여한 압력도 있다. 그렇게 봄이 온 줄도 모르고 고양이와 함께 내내 서재에만 옹그리고 있다가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것이다. 창작의 본능은 잊기로 하고 동산 자들학길을 답청이라도 하듯이 스석스석 걸었다. 무연하게 옥수수밭이 펼쳐지고 옥수수 그루터기와 밭고랑에 남아있는 눈이 거친 부터지처럼 보인다. 이 길을 따라 동쪽으로 3, 40분가량 쭉 가노라면 윤동주의 묘소가 나온다.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드럽게 부릅니다. 풀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대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의 시를 소리내어 읊어보았다. 꿈속처럼 조매로운 산길에는 사람 하나 없다. 나 혼자뿐이다. 그러니 부끄러움을 살 필요도 없어 큰 소리로 시를 읊는다. 나의 산책로 1번지인 이 길을 수없이 걸었다. 하지만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아 밟아보는 이 길이 건강을 찾고 다시 걷는 이 길이 새록새록기만 보인다. 동주가 읊으며 간 여러 길 중에 새로운 길도 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어제 걸었던, 그리고 오늘 걷고 있는 내일에도 걸어갈. 그러고 보니 앞에 펼쳐진 이 길은 나에게 언제나 새로운 길일 것이다. 점심쯤에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약을 복용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여느 때와는 달리 힘이 부치지만 그나마 견딜만하다. 핸드폰을 꺼내 보라니 오랜만에 위챗 만보기가 1위를 기록했다. 내가 가는 길을 지켜본 네가 만보기라니. 감개가 만보기 숫자처럼 한보한보 차올랐다. 작가는 영원한 행자이며 스스로 정한 고통을 향해 주어진 자기의 길을 만들며 가는 기쁘고도 슬픈 존재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만드는 나만의 길,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동주가 읊다시피 돌담을 끼고 가지만 돌담을 넘어갈 수 없는 현실. 그래도 간다. 돌처럼 무거운 집념을 부둥부둥 끼얹고 컴퓨터를 켜고 키보드를 손에 얹다 말고 떼창 밖을 내다봤다. 눈물 짓다 쳐다본 하늘이 부끄럽게 푸르고 그 아래 내가 방금 그리고 곁에 걸은 길이 보인다. 길은 오늘도 새 길을 꿈꾼다.

네, 석광선 김미화 가수가 함께 부른 노래 당신의 꽃마음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교 제작의 리철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